아가쇼니 인팔기 메가헤르츠 자마공 다스마다 산독저리바 FM 상하이 진엘리기니 아담나 토럼 다비리베시 하우직 봉파마스다 다비리베신 기타 먹다 부드나 락저리 라디오 릴라 레캉 파타 인징비 릴라 산다비리바 소사이티 테이터 머니포르기 릴라 강부

마니푸르다 금식이 여성로 이크래. 홀리 색파 타벌 종과 아베르 떼이나바 아이디 여호디. 임팔기 파 능 강호브라. 능나 강호드라고 수용기 보나 아무디 강. 아이 망원데 소로리버 와이쿠어 먹음 야한드나 레이키. 아이 시부. 시르브라 힘리브라. 여성들 산업함 레이키다 바 이부 까리 우파디 피부다 마틱 차브게 나하롤이 찔리 나우샤. 아, 마니, 정시, 우나데 안부 정시. 에, 와스카 리퍼 꼭둠 코이닝, 쇼아이드 공르누낭. 아이네 레이디바 유마두기 마닝다 하우리바 까프름 짜파비싱도 물하우레브니 무신 무신. 내 샤비 한우비에도다 아베르타이브 락프싱이든 한크르니 자로, 바이크로 자로, 바이크로. 이응 마사 판마니 나마 코이니에 시디 파이크리 까불리야 능나 나라나 라이파트나 아이나 부나다야 마탐 깍트나 본디 포카이로 프리티비 요하라하로 아이 와이제게 비쉘타라도 라오브네 까네디 띵공 깡공 바루니 싱글 라이닝 드는 레이디 분웅 자고 또 믿는 레이브 타이 아카르션 수디 되게 난 톱나마

0: 말이 찡다. 라이닝 비리바는 게 아우시고 이 소탱대 비드리고
1: 소스티 데비기 부자다 후머리락디 판물에 아이나 파미바디 이쇼르나테 이샤판바네
0: 어 아두디 그리스레바키 데이다 로스나 타오키바곰 우직 마투 쿨라가 이샤오이 라크노타나 파이크라세 이카레 세이순나 투일레케
1: 능보 마이범 마이비기 라이와 틴와 탐블로르 브로 이카레스 능보
0: 마요과 희가이와 따링 레이비 인드라자 까링 타카나디 오피에스키 이세이둠 담무시
1: 라크노우 하이바두 파나둠 라비다 코이루나 나빠 우치익바두 싱가두 농샤나 사우도 레이빠악다 뚜룹 라우락라비디
0: 띵카 오나나 욱쩍다 요기숭아이 와이쿠기 파이자뚜나디 콩아문다 쩌북 라우바디기 힐로예
1: 낭보 나북진 짝 용나 레퍼브로 아 농돈 용나바
0: 예 레카들 람땅이니 땅아 역상다 나하마사 싱나 아이부 타반 종보다 구참나 시야비드레
1: 샤우닝은 오바야 바바한 낭세 마이바한 우게 만남 남드나 타우린
0: 예 에디 사나레 만남 남바 낭보 타반 종보다 우지 낙박게야 꾸이네 야오기다게 나미나 공탕기 딴타 나나나 던자우 여이 나나톤 오픈자
1: 바야 이반이네 굽시기 역성세 마시 로이브가 젠글지
0: 역성디 로이브 나이티네 영성나고 젠글지 하려가 나시라 하이잉라 헥트지
2: 아이 하나씩 아까 돌이보노 로! 로! 미오라가래 칼로 미오라가래 칼로 아이코 바바한 탑을 쏘마다 우시 낙고 하이두나 까리노 나론 쉐고 나론 쉐고
0: 나 지엔지 하이브나티에 라카노데기 이세기 라이릭 지엔지에 드라 하이브네
2: 시무니
0: 엄마 콘 바바 마디 답은 좋은 거다 이세기 한다 바예 우지 각도 없어
2: 엄마 신네 세카야 아드 테이리노 영우니 마세야 땅안 또 말로아 낭보 앙앙 스쿤데 틀로이도 부 틀로라 브로
3: 진제로레 사나이베 마
2: 다니엔드레 에스디오 우나루 하이두디 카리 마롤 카리 하리야
3: 우나루레 람비 등아이라 모 마시 아요 지리데 쩨케니 하이
2: 아마도 마디 슈퍼마르케 따리 카이 하리
3: 아도 라케 하이웨 아도 마탐 디탈렉티
2: 아스 타마난 시오 도나 꽝그레다 고 마탐 시기 모옹시 모옹아 마나트로 하 마팜마 마따다 마탐 마마따다 가리니 도 잡마나나 타우젤라 바디 액시덴 톨로이 드라이미
1: 아이몬다 아이몬다 타낭 타낭에 나 고비리 시카리기노 티브 칸데나 바토 비리 브로 가리 쿵라 블람비다
2: 하이 너무 디카이기 너무 너무 티로 되노 미래시기 바바한 낭네 에코이 누바가 띤나 띤나 비란 한가 봐라 이가이 와이 비사라
0: 본베 마마이 디디 마탐마세 마북 타파 뚜리앵금 찌라미 까리노 하우직디 찌엔치 농주 타다 통자오록나 람미헨 바금 포차기 맘만 아시 이카이바 나이나드레 과르만 개디엔 캄그라가 우차 마이라탄 신 티민 나름바 마룸 마팡싱 아두나 티카 다라네 카르타기 바야 에밀리 오이르바니나 임판 투리엔기 랭오 이기 산나니 바야 필름 미스터 오이르네드나 마상카 바야 하잠 코이 랭오 이펙바 통이에 코이세 마탐기 우풀르 진나 푼느네 시더리 아고 찌인데 바야 드름 니신지
2: 아도낭나 탄다시엔자 쿠오 까리기르 랑나 바프르사 토리보
0: 마티 마탐기 노노 실라시네 칸베나 와루카 이탄다 쳔베 야다바 땅앙테 파리 투마체 로이나 기데베 야디에 노노 시나 훈독테나바 레이투마나 와루카 아기 이탁다 난디도리바 레이투마부 노웅 초테나바 와루카 이노 마탁테 쿠토리 메첸시
2: 와이붕와 나 코이 땅앙디네 노웅네가 꼬판 방암바테 파레이투마나티 항아브라 신지엥나 사바 에카가리기네
4: Mandila ni, Mandila.
3: Mandila ni, ay, Mandila.

0: 땅기 싸우도 미쁘는 막 세우지기 산드레비 이마디 커리 여우래 까리 싸가니 까리 까니 까리 세까니 라우나라 해본 마시대 행기 할아버지 당황나 만딜라 사리 바바한 낭 에까가리기 떼야 사게로
1: 농도 농사도 농도 온거도 왕이 딸리 아이나 우기 티리비세 럭싱나 와드나 펌드나 싸버니 에까가리기 빵룸
0: 낭나 하이시나디 아빵 마마 카이부 티라가 남 탁로 넘 시즈나버드니 낭나 빠미르세야 누파 마 카이부 수 놈드나 와나 놈 할래 하라가 누피에 코이나 마나니 카이드나 팜드나 사리가 싱세 마세 타이나 사나롤기 끼파네 끼파
1: 마두 파워 야나럭다드나 하우직티 누피 실로 샹케야 가나레 시파이 바우 칸나레드나
0: 아도 낭 땅앙만디 라부 후르가 카리 가나가 도리메노 하
1: 아 빰 마이나 오이레 만디라가레가디 에카가리아노 범팡 헤켄타오네
0: 에이 바바한 라 낭 타나사시 타나사시 라 하비니
1: 오이도방앙
0: 산나실라 하비니 타나
1: 오이도방앙 산나탈리 와이 아이사 에게 아파만 놈이 아마 이제는가 저희는 음식고
0: 낭기 까리 와타나 싱가 도리보니 낭기 나님 통도 싱고 에몬데 오이 하요
2: 엄짝내레 이버꾸이레 하칙 랑제 카르게 사나이게 마
0: 낭기 나 띵 야오드나 택시된 까야 톡 아이고 망자 카스노 시로 풍 탔다
2: 아이 이님 때문에 짜짜 그러게 사나이비
0: 마도 야로 예타나 미게 미게 라이 나리바 마리세 와칸 파 타다 빠야 아이디 낭군 시 톡레 알 카직 담오라가 아코에 니비나 본 섰다도리더니 낭 시엔 키바디 야로
2: 사헤브 사헤브
3: 동말라
2: 사헤브
3: 낭낭아 사요 사빵마 디벌람바도 가리금바 사무드나 요럭라바디 정글데기 우싱통나가더리바자로 하
2: 아 사헤브 야이 사합도리버거리 노캉제디 아이디
0: 아 프라슈람쿤다다 사무드 타다라가 미월한도림니엔 하요
2: 에 사헤브 프라슈람쿤다다 사무 타다라가 미월에
3: 낭기 미야도 타제도 거대기 이로요르네 레콤 레낭 마닥다 온바도 록 동이야 해도나 사무에나 지리다 에스 요 이바차차라바네
2: 까리 콤조겔라 폴레마라
0: 지리 정글다 주아르 사나루게 소라산 푸르 소라 바자두 야우게 쿠시 앙앙이 라릭 탐나나 바 세타 사나바디 소이바야데
3: 아 차우 제쿠나마 마마나 마사부 사락 탐비 세리 정정다나 미니나 셀수 마창고 마파 사바이 코이나 부토카니 유이나 로 코이나 루라가 참무나 우진톡나 루라가 센타두나 마마두디 가이도우도 레그네 하타말로
2: 아 사이오 카이데인데 임징부 따라야드나
0: 하이 가다이 헨징가 도리바 신티바
2: 신이마 홀마망 과이온 팜데 수야이
3: 마마두나 카이데인다 초록 떨람자오다 임징바 롱콘바 코이나 짜르카라바디 마사두 용담마라몸 가드로 하타말로
2: 모모
3: 마마옥드나 마사도 바야브로
2: 야로 야로 샤헤
0: 아마파옥드나 마사도 파바야브로 토마로 마파누 시바 마사도나 마사도기 마마도 부군도옥드나 사파디 숨브라 토마로
2: 줌디 줌디 사나이베마 마자도 파한게 하이레바디 우샤 아마타데 토미나발람쿠누 투마고 쿠쿠쿠루 쿠루 강마이타 이자닝 토망파디 피게 이용타파디
3: 마마두나 산팩나 마나파 마사다 딜라이 군비몽기 블라우즈멀리다바두 가람 마마파나 마나타 쩡봉은 그대게 우치치치 가마이타 카룽마판 코샤바 첸다이 라이파난 아이디 지리타나 파자르게
0: 헤닝 토우뚜 까오바 산마라이타제니 이사닝 토우망 파디 피기 이용 따파디 따리 생가오는데기 코밤 싸우는 다들 비라 뭐 미셀 스쿨 리세 장에 뭐
3: 딜라이 군비 주니 빨아 가노 알레 코세 나하파 아두르 버수 아두글라 기 띵캉 두디 기제예
0: 띵캉 마톤데 다 빠비루 노 싸우노 방관우 시보 가이다고 일링 코피라 가다기 아셴 마탐 두다 하이비라 뭐 칼라 싱돌기 알카 코리다 자카기 누피나 마부모 나이 부부모 하이제람게
3: 아둠노 나이람노 자히 마탐 사트 딕스기 와히데 야오바 라니 파이케 미스트라나 마부모 니토 에가메논 나이 부부나 나쿠타 해지랑은 뭐 빠야가 나 이놈 내려 아도 불합 비팅 성군나 나는 무섭디 허용 건 아이디 나나수 따따 나나수 깡따 강우나 봉콩 엘랑가 머리 봤다
0: 아 지금 봐 셀프가 산 이로시 따라 걱정 뭐 이거 넘나 봐니 당황도 많어
2: 전이 전이 따라디 이 생년이 다음이다. 아, 전하에 봐, 꽉지 그르가가 공은이 하인 그르가 이사이 반르르니.
0: 아, 꽉 수콩 선우 하인 수동 선우 사지부까지 하는 사디. 난가 이거 딸 이득기가 파티스지나. 난가 이거 반어 터드나 딸에 하나는 로컷비니.
2: 에, 로컷 도우셔를 부딩아 다 비제 도크를 차이르거니.
0: 할마. 나는 사부도 하우스는 뭐 나신 자 그것이 욱탄으로 타는 사시 하더니
2: 마기 마기 덜마 하이더니 신하이 비에마
0: 아두 뭐 시엘시 뭐 아 박나나 빠이비기 하이브라 나 더가나 아이나 숨 빠이죠 하이브로
2: 불이 가오 홍건 뭐 시엘도 아이 아이 빠이제로 신하이 비에마
0: 굿 마라 뭐 라오 상하이 뭐 목파로스 라오
2: 이 신하이 그다이 되기 개굴 남자 오되기로
0: 아이마 사실도 많이 통도 사야 마말래이 막고싱도 막팜사나 마탐사나 파오르가디 하복시진나 봐야 해 봐.
2: 아도 살아야겠다. 미력도 가다 있어.
0: 미도 요럭보니 미 하이르세 마타마사드르바디 사다한테리 마찌네 와이 뭔가 미도 마야나 라뿐가 미도 시진나 보고 하이르바디 살까시 헌버시 하이.
2: 아도 살아야베마. 아이버디 아한다다 까리 샤오인 밥이버디
0: 낭부디 서워머니 파르보니 저거 산디 하더나 어지디 사대 파라가 담은 번간바 오자린 마스터 몰라그니
2: 사나이비마 마요와가 하이디브로
0: 하이마 하이드라도 뭐 속이 한번 사신 지 와이는 파라기드로
2: 아두디 바바 안니 양 끝나티니 마운데 카라등 담 비비야거드로
0: 마운데 디담은 바야디
2: 그리기
0: 마디네 낭부네 티엔드는 나오드는 부기드란 아이 빡카디 해봐 라오 사실 라오 수고마시게 때리 티오시 라오
2: 아두 스나이비마 아양 바시카리네디 사시 아마 각들 로이버 빠네 아두 가리기 너 거기 스나이비마냐 마신 아수 양 로이버 빠미시보
0: 야 미마 그이 파바네 딩 마스터 마하존 까나나 루파 락 아마니 따르가 빌리 하드는 포타브 야오크라가지 라오 수고마시게 때리 티오시 라오
4: 헤 아이 안 오케 오피스터 파일 마야마 마파기 메가 쿠옥나오르드나 파일 마르다 안톰미 아이 파일 부드나 라키 헤 실리 바자 베기네 시디 아두디 아이 안옵디 아이나 갸니 헤 따디 베시부 까리기노 쇼까오글리 베시부 까리기노 아이디 아노 우스나 라인헤 아이나 갸네헤 따디바 시부 가리기노 타벅 신베나라 나트르가 마티프자드바 신데기 셸카르 사르바기라
5: 사케드세 엉덩아이 비고 사케드세 엉덩아이 비고 엉덩아이 비고
4: 에이 아이유 뚱덩아이 코나르코도 능라하
5: 아이나 트라디에 까나 오이데게
4: 능부 까나노헤
5: 아이보 강도이 들어보러 아이보
4: 아띠 낭고 이렇게 요거 강도림으로 봐
5: 아두 빵무나 가름나 새끼들이 가루림으로
4: 샥 낭낭온다 아빵무가 하이라드나
5: 뚱도 걸어고도 아이니 그동 강이들이로 아이 샤이보통 안데 양 완단 너를 그러고
4: 낭놈인 그릴 거기
5: 아이 민야미 이대명 딱 이들어
4: 그동놈 딱 도림으로
5: 아이네 사연나 하나와 나 그라서 부어 쪼보면 탐자는 모두 보 사이보 아무다 합이들어
4: 아이 샤키디
5: 아둑이야 뭔가 그래도 이때 미엄마 탄다 하라디 힘사비 정은
4: 에이 남비이다 두고 뭐와
5: 아이 민디야 민가 그라마 사다 나띠에 싸마서 삐삐삐삐삐삐삐삐 라오 아니가 아마서 이때 미엄마 사야다 삐삐더
4: 삐디 아이 가리마다 강디
5: 나 그라사비도 싸마서 삐두소 디라이 쿤미나 탐다 사곰 사자 외래
4: 에이 남비이다 낭나 아이고 쉽다는 가림 내리바 아이기 누비 레이마부슈 탐나 자비 딜라이 쿠미카인 카린나리 낭 타나기 부르 장님은 나하 낭에부 샤칸드로
5: 샤쁘딘가시 강나시 따느저 아이니 아이디 타나기 우부데 레이바 빠마 미네테 강디요 아이디바 Tanagi, Pulisama, happy with me, ain't a party. Happy the other.
4: Hey, one number lap when Nana, I give you pee, lame of shit in a lunariba. Carry him nariba. Ha, Nanguma, no, Bumabo, I ain't a caram the police or in the gay.
5: Tina Haven, I said, nothing that won't succeed with the area.
4: Nangumba, no, Bumabo, I ain't a caram the police, how could they get?
5: Happy they are dead. It ain't been a half a nita, piggy.
4: Hey, nothing been living umbro.
5: Nakrazu shields, who numbly hide in a sahubuni. Nupaga, the pigas here. Mapan the toxin there was so Nupin, I am an ami. It ain't been a high nico.
4: I'm living across Abido, other Hapalurosa.
5: Nakrazu shields, I decide on the Hana with Tamberamani.
4: Otto, I decide the higher than
5: a father, so I talk the happy day at the
4: Karigi.
5: Nakrazu Mimondagi Swatpani. Paisazu Imana Mimondagi Purapani. Tana Kalagas in Vini Hainagra. Tana Gitava Taudoria than Imana Nupima Hainagra. So Piraglet. See the way with Tana, happy the Arriba.
4: Hey, Nanga Minkariko.
5: Kadam Zugo, Quatang Zugo.
4: Hey, carry the Quatanko River, ha.
5: Quatang there. Pied in a Zakale and a mean a PV Upadini.
4: Hey, you want? For a new dam, I quit the law. That lame at the show. I'm not done Tanakishitan.
5: Hey, I told you no. Say, he passed the other pony. She took out a tabo pungre, they seem her pony.
4: Hey, she is over your tabo, head happy abro.
5: She is a me, Nagini, and me.
4: Hey, Kanagi Minone,
5: Nakrasaki, Silzaki, and Mido.
4: Nanging a Gradukayano. Sales, you have to be there? I ain't gonna receive a tank. I shall
5: hear you, Nakras, Mount Beaver, Louis. Sadu, look here, I come
4: here. I ain't gonna
5: receive a lot of swear.
0: Kaino, Kaino, Namza, Sida. What? We found out of Brokaino. Namza, so stand out, the man at the lawn at the letter, Miss Walker.
4: Hey, Mado Mita, man in here. I quiggy, Nupida. Ngakra pijerure, sel surupa chani pirure, ngasimak thabak haptawa yade, natra di simin nani sini ne.
5: Hai de dikai no, ai di sangsi si dore. Tu lopsa wa thana ki thawa ama tauwe du da, nupi masa akarwa ama su imana hai naru da, pirak la bini ne indo.
0: Ai si, sana ni, isim si hai gira, sana ibi ma hai gira hai yo.
5: Isim si. Sien pura ke pi coba ngane ba
0: oh
5: ama jabi han ek law ani ma su si de wo ai bo thaw phang de ai bo sang si si de dro
0: jummi i pan hai ba jummi ingwe nang gi thabak to i sien so oi den happy gan

0: ꯑꯃꯨꯛꯇ ꯈꯨꯔꯝꯃꯨ ꯆꯥꯎꯈꯠꯂꯦ ꯍꯥꯏꯅ ꯅꯪ ꯑꯃꯨꯛꯇ ꯈꯨꯔꯝꯃꯨ ꯆꯠꯂꯣ ꯑꯃꯨꯛꯇ ꯈꯨꯔꯝꯃꯨ ꯆꯠꯂꯣ ꯑꯃꯨꯛꯇ ꯈꯨꯔꯝꯃꯨ ꯆꯠꯂꯣ ꯑꯃꯨꯛꯇ ꯈꯨꯔꯝꯃꯨ ꯆꯠꯂꯣ
1: ꯏꯕꯦꯝꯃ ꯅꯁꯦꯡꯒꯤ ꯊꯋꯥꯏꯗꯗꯤ ꯀꯟꯕꯤꯌꯨ ꯏꯆꯦꯝꯁꯦ ꯑꯩ ꯉꯁꯤꯒꯤ ꯀꯥꯎꯔꯣꯏ ꯂꯨꯄꯥ 100 ꯁꯤꯡꯅꯅꯦ ꯉꯥ ꯆꯥꯕꯤꯌꯨ ꯅꯥꯎꯄꯥꯒꯤꯅꯦ ꯂꯨꯍꯣꯡꯕꯗꯗꯤ ꯀꯥꯏꯍꯟꯕꯤꯔꯅꯨ ꯏꯆꯦꯝꯁꯦ
0: ꯃꯍꯣ ꯂꯩꯖꯧ ꯄꯥꯁꯤꯗꯤ ꯑꯉꯥꯡꯒꯤ ꯊꯕꯛꯇꯣ ꯍꯥꯞꯄꯤꯈ꯭ꯔꯣ
2: ꯅꯪ ꯍꯌꯦꯡꯗꯒꯤ ꯊꯕꯛ ꯀꯥꯕ ꯌꯥꯔꯅꯤ ꯆꯠ
1: Yes, sir. Thank you.
0: Uda bokui ne bo kwa. Ana ye kadi yau de kwa.
2: Na khoi na di sanga phabani na. Ai khoi ga she ning sing bi po na te khang ye.
0: Baat ke di sei ta tal li. To ma lu bu tha du na ka yar ngu ka khulu ba. Thabak se li se li du na tal phang ak ta na tro. Lei me du na se ba ka yar ning thi na tau bi ra da na. Ai khoi bu kop thok pi ri ba no. ꯅꯁꯥ ꯅꯨꯡꯁꯤꯕꯒꯁꯤꯕꯨ ꯑꯃꯠꯇ ꯈꯪꯗ꯭ꯔꯕ ꯖꯥꯠꯂꯣ
2: ꯃꯆꯥ ꯅꯨꯡꯁꯤꯗꯕ ꯃꯄꯥ ꯂꯩꯇꯦꯅꯤ ꯁꯅꯥ ꯇꯧꯕꯗꯗꯤ ꯑꯉꯥꯡꯗꯨꯒꯤ ꯃꯄꯥꯗꯨ ꯑꯩꯔ ꯃꯤꯔ ꯈꯤꯇꯪ ꯆꯤꯡꯅꯕꯒꯤ ꯋꯥꯅꯤ
0: ꯃꯄꯥ ꯑꯗꯨꯛ ꯌꯥꯝ ꯄꯥꯝꯕ ꯁꯛꯊꯤꯕꯗꯨꯕꯨ ꯀꯔꯝ ꯍꯥꯏꯅ ꯆꯤꯡꯅꯔꯤꯕ ꯃꯄꯣꯠꯅ ꯃꯔꯣꯟ ꯑꯃ ꯂꯤꯛꯏꯕ ꯃꯕꯨꯛꯅ ꯃꯔꯣꯟ ꯑꯃ ꯐꯠꯇ꯭ꯔꯤꯕ ꯁꯦꯛꯌꯥ ꯃꯄꯥ ꯑꯃꯅꯤꯕꯨꯡꯑꯣ
2: ꯏꯆꯥ ꯑꯃ ꯁꯛꯊꯤꯕꯗꯨ ꯅꯨꯡꯁꯤꯗꯕ ꯌꯥꯗꯕꯅꯤꯅ ꯊꯥ ꯈꯨꯗꯤꯡꯒꯤ ꯊꯥꯔꯛꯏꯗꯨꯅꯤ ꯆꯥꯃ ꯆꯥꯃ ꯍꯥ ꯃꯃꯥꯗꯨꯗꯤ ꯃꯁꯛ ꯐꯖꯕꯅꯤꯅ ꯑꯗꯣꯔ ꯀꯣꯂꯥ ꯀꯨꯝ ꯐꯨꯔꯤꯠ ꯀꯣꯠꯇ ꯊꯦꯠꯂꯒ ꯆꯠꯅꯤꯡꯕ ꯆꯥꯅꯩ ꯅꯨꯃꯤꯗꯥꯡ ꯋꯥꯏꯔꯝ ꯍꯋꯥ ꯆꯥꯕ ꯆꯠꯄꯗ
0: ꯑꯗꯨꯅ ꯑꯣꯏꯔꯦ ꯀꯥꯂꯦꯟꯗꯨꯗ ꯇꯤꯈꯥꯛ ꯇꯧꯅ ꯎꯔꯤꯁꯦ
2: ꯅꯈꯣꯏꯅꯗꯤ ꯁꯪꯒ ꯐꯕꯅꯤꯅ ꯆꯦꯡ ꯃꯆꯪ ꯃꯔꯛꯇꯒꯤ ꯐꯋꯥꯝ ꯈꯟꯗꯣꯛꯄ ꯇꯧꯅ ꯈꯟꯗꯣꯛꯄꯤꯔꯛꯀꯗ꯭ꯔꯥ ꯍꯥꯏꯅ ꯀꯤꯖꯔꯤꯕ
0: ꯆꯤꯟꯅ ꯀꯥꯟꯅꯗꯦ ꯊꯕꯛꯅ ꯇꯥꯟꯅꯁꯤ ꯀꯩꯗꯧꯉꯩ ꯁꯪꯒꯗꯒꯤ ꯍꯣꯔꯦꯟ ꯁꯪꯒꯗ꯭ꯔꯣ ꯍꯌꯦꯡ ꯁꯪꯒꯗ꯭ꯔꯣ ꯅꯨꯃꯤꯗꯥꯡ
2: ꯅꯨꯃꯤꯗꯥꯡꯂꯣꯏ ꯑꯩꯕꯨ ꯍꯨꯔꯥꯟꯕꯔꯣ ꯇꯟꯅꯕ ꯅꯨꯃꯤꯠ ꯊꯤꯒꯗ꯭ꯔꯣ ꯌꯥꯡꯅꯤꯡꯕ ꯅꯨꯃꯤꯠꯇ ꯐꯣꯡ ꯐꯣꯡ ꯂꯥꯎꯔꯅꯤ
0: ꯕꯦꯔꯥ ꯂꯩꯇꯦ ꯂꯥꯛꯆꯧ ꯀꯗꯥꯏ ꯍꯟꯗꯛ ꯊꯥꯒꯤ ꯚꯔꯥ ꯄꯤꯔꯣ
2: ꯉꯁꯥꯏꯒꯤ ꯆꯥꯝꯃꯗꯨꯗꯤ
0: ꯏꯃꯥ ꯁꯤꯗꯤ ꯏꯇꯤꯛ ꯏꯊꯧꯅꯥꯒꯤ ꯕꯪꯁꯤꯁꯅꯦ ꯄꯤꯔꯛꯑꯣ ꯍꯟꯗꯛ ꯊꯥꯒꯤ ꯚꯔꯥ ꯄꯤꯔꯛꯑꯣ
2: ꯁꯦ ꯑꯉꯥꯡ ꯁꯛꯊꯤꯕꯗꯨꯒꯤꯅꯤꯀꯣ
3: ꯉꯥꯏꯔꯣꯏ ꯅꯍꯥꯛ ꯀꯣꯛꯑꯣ ꯉꯥꯏꯔꯣꯏꯌꯦ ꯅꯍꯥꯛ ꯀꯣꯛꯑꯣ ꯉꯥꯏꯔꯣꯏꯌꯦ ꯃꯤ ꯉꯥꯏꯔꯣꯏꯌꯦ ꯃꯤ ꯍꯥꯏ ꯑꯗꯨ ꯀꯦꯅ ꯑꯗꯨ ꯐꯤꯡꯅ ꯀꯗꯥꯏ ꯆꯠꯂꯤꯕ
2: ꯏꯄꯥꯝꯗ ꯆꯠꯇꯧꯔꯤꯕꯅꯤ
3: ꯍꯥꯏ ꯗꯨꯀꯥꯟꯒꯤ ꯁꯣꯃꯈꯩ ꯂ
2: 농아이다 저놈 아유
3: 난가 가이나라가 이 밤도 할락러버디 아이고 롱니 하이도나 마삭 파자 카바 빡헝어마 아이고 응아이도나 레하우에 망원다 레이루라게 하이도나 할라바니
2: 아하도 아이디까까 감도 호바
3: 두칸 파마가 포스초파 빵비다 비바 레이제다바 루카비수 나다바 망나하 깔라레이도나 코이다이다
2: 할레이네 탐발돈비코이 레하우레린 코이 나트로
3: 아니 두기 마라타기 아빠만 말하고로 아이가 집 가이나.
2: 아이 모회들이 마와래 방아 악대니 가이나.
3: 미기 마와래 버친가 두다 하나기 바기 주친도 없다나 보소빠빵 삐다 비리바두부 두간 장로이드로 마와 친구나 강카가 사키도 차루 아이니 빠마 티라가 두간도 파먹으라게 난가나다노 야옹인도.
2: 아이 베톤 난난난 아이고 우시트라.
3: 우시트야. 시타밤 이부카리기 우슬리도나 우슬
2: 파레 파레 능사사 그러고 람비 시다기나 누피야마 파르가 융파바 응암반 누파네 에 람비 시다네 마트와이 누가이타바 미야나 타오크르포디 사크르포디
3: 오 아타바 마 쿤자호로 아이가 디 카이네라세 나북 아독 양바 미달레 방나데 나고온다 레이라가 사나 양나 시바 방니 하이바세 타자드레 이부 뭐 타자드레?
2: 이부 다 탈레가디 하이비 마부 파비 야한나 레이크르포니 누피 굴루나 떠보세 마이로 카레 헨젠 크르바디네 누파기 탐무이도 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드나 카른 아우드르바디 누피나 우시떼 누파 굴루나 떠오디 하이비시 쭈메드나 가라 쇼도 비로
3: 소세
2: 소도 비로
3: 소세 난 건다 비라바디 뽀싱어도 미나 소트나 로이카니
2: 아헤 비로
3: 너 비야 마티랑 거 아두가 마가 애가 뽀싱어도 땅카야 나게
2: 하이 베토 난 무슨 산을 사 알라 버렸냐
3: 오 아이디 아홉 번

0: 하나 땅에 봐 파기 파기 되기 하나 모홀 망아 루팔리 싱 아니
1: 중화 난고 석크라크 강금 주다 우리 나고 남긴다 명도 못 가리예야
0: 아 이거 야 이거 왜 이제 마 아 주차대 비누 피에 말 라올드나 꼭 사오자라미 봐
1: 아이씨 사나니 이심씨 하게라 사나비엄 하게라 하이
0: 아 이심씨
1: 나고 남부 난 필기 디시 오피스다 아 저거 다 봐 엄마 따 보도 나 따 보
0: 아 이디 도칸 밤새 예 이심씨
1: 오 콜만 기 두칼 아 저거 엄마 따 두칼 밤부 소리 나와라
0: 아 이디 람롱 다 두칸 밤새 예 이심씨 아 이나 콰이르만다 포틀레게나 라트네 두칸 다 밤밍에다 이심씨나 오비키바 오이라무게네
1: 마도 도와라 바타이 나이 코이 뭐 누비주 자다블로브 시꼭샤위 하디카리노
0: 아아 신이다 이젬씨 아 아이기 두 두칸다기 조아르기 마우나하 마삭 파제비 아마나 꼬체 춤쇼레 춤쇼레 징 하와이 툼 타오 모록 사포 아 두데 아이누수 마타우도 잉방암다다나 춤비바 춤비바 그 까이나 탕다디 히삽시 루파차니 쇼훔 수절레이 노마디 아 아이코기 누피나 히삽 보이도 우토크레 아 아두가 하이레 아이게 사나 모홀 망아게 로켓 사비오 하비디 야데 모우나하다 포츠르파 방피 더피 하인 하이가 마팜다 세크레 아주 머슝랑기 누피 파우 카이네 그래 하이주 야더금 또 아이 암 망자레
1: 나코 보솥 바이비도 디 마삭마도 파자라바수 마와마 보레비디 라이바자니네
0: 아 라이 셈시 아두가 마삭디 이 셈시 코이더나 파제 이
1: 영외 보야이마 혹지가 시디네 까보네 린사 린나 항오이 파라가사 항오이네 깡 파라가수사 깡나네 미기 이수피 하우기빈 하우브레 카임타카나디 아이코이드 살라가네 삭자루시 마삭마토 파자바누 피슈이 무시나파나 파사바
0: 자이 크리스나 리엔지지지
2: 옌고이 땅아이 비쿠오
0: 아 아이고 포고브로
2: 아 포트 아마타 푸미나다 바야데 아무 땅아이 비쿠오
0: 이셈시 링어모 오리 빌락자기
2: ราม님ตุงตําบลบีอนุดินโคเลยซอยนังานิสิโกชวนยะบะยาติชวนยะบะยาติไอซะเลซะเลกะกะกะรีปอนอฟบุโดยบออลูอะฮงบะยามะนิเฮเวยูอะนะบะกอรานิดังไลคิสิเฮอีมานิบุดุดุคันพะมินะตาระบอคะไคนะระรุยดรอไอดุบะไคนะดุยบะตันดรอฮะอะฮิดีอีมานิไคนะเรมะซักฮะจะบีอะมะตังดุคันพัมบะดา
0: Pot yam na sikka da ba ying bi ra u hai gri hu ji ki nu pi tu da
2: is hok ji ki thwai da pi do ha na khoi gun ba nu pa pang ba se ma di pha ra ga ne sing ju sai hai na ni po ni
0: hok ji ki nu pi tu bo lai wa mantra ga yam na hai ja la
2: ma na lon hai ram ba do kari kari no
0: he he si ni da a ai na ho re ma koi da la ki hai ba ha du da khairamangi thong nambon bi hanu bi makong do adra unaji hai ga yuani da
2: nang chaning bro chalu dro
0: ma na di la u hai do asu chalu no ra ibe to
2: nang na chaning ri ba do mahak na lai wa hai ba nan chaning la ga chalu jo chaning ra ga to ai di pera lai te hai di ai ni thong khong adu di ne lai pham ne maduda lai bu kong na khaba hingan da ba ni chira su chijara ge haiduna nang na chakhi ba thokla ba di ai su lukha wai ba di tan ba ni na kai thin da ma sa nan ba pa khang ma ngai yom pham da thing nei hai ba ma na horen ticket ka ke cinema yeng si hayo we ai su ma ga cinema yeng ba tai
0: e nu nu pa ga nu pi ga cinema yeng mi na ba se yam na phati hai ba di sa charu noi be ton aro kana anone nang na ngai on bam da thing da re ba nu pa du ba
2: sana sa ba he kha ba ama ni ma na hai ri ba ai gi ngak cham se sana mu hor ma nga gi loke ama si da ba di nung dang da electric than dra ba su kai thien do pu nga nga ni ga hai
0: ba ha du ho di nung ti gi nung dang da kai thien da electric khuti

0: 과일하면 동남원비 한우비 마공해봐도 뭐 시시다 오이비라 그러.
1: 많이 시더니 솜들링 신비로 오. 산 해나가더라 나더라가나 커피원이 심지어 오.
0: 아이기디 싱글라스 아마다 식마이기도 기땅.
1: 아도 난 뽀뽀미네 해봐도 뭐 빌라디로.
0: 아 마코이도 디리 뽀기오니다 뽀기오. 아도 SMC 거기시디 온톡나 누나이나 반비크레 휘스키 브랜디 나한테 오이럼니
1: 그라이다기노다 잠프라기 샤르벳 나트니
0: 오 아도 SMC 아이나나 하이제바 포토 싱두 가다이다 우버 방게다기
1: 스와이드 숨 우니에 스와이르가나 아이나 싱브라나 트라가나 신브라캉디
0: 아야야야야야야 미오이보이나 보아버디 이쌤씨 가랑아우드라버디 행복이 마야이 까디다 이쌤씨
1: 후란신티 남탁로남 라나싱바다 꼭샤오비카바 슈아이라오브나싱바 이틸 타모이다 따뜻나 파오이다나 마두다 마이박라버디 누가이하이바 마두나니 타이벙미나 가옹나리바시

봉파마스다 다비리 바싱기다 막다 마타미세 니캅 부드나 락치리 그도기 한바다 다비르시 사무라이 라트범 스나톤 서마나 석바 데빈 수람나 세링바 에이기 타모이 갑락리 아숨나세호바 마타미세시 그돌 담제리 다비시.

점럽이에게 라이닝 오지리바 나학다보 분식이 콩로 의자기 레헨 미운나 펌다 아이학보 분식이 레인다나 마탕다모 그돌 담자리 아디야기 미노 하이리바 펠마스테기 만다키니기 나이톰 콘절다 캐트미움 키솔 쿠마르나 세링바 마디 고티미움 술전드라 나 세랑바 이세이마 세쿠돌 담자리 다비세이

0: 공간기 타오람 따비리 베싱부 따람노 옥세리 구름제리 따톤스 요비락레
1: 요저럴레 제니베마
0: 나절피다 타제리 피다 솜들링신 비유
1: 파니 파니
0: 따톤 나시기 타오람기 아한 바시디 페나타미나시
1: 오회
0: 석피가다바나 코이잠 프렘칸타니 아두가 마탕나 토이비나 컴바기 피사바기 마탕니
1: 오회
0: 아두디 따톤 페나시 나시기 타오람 홍독보 오이나 따미나시
1: 파니 파니 따미나시
2: 아이붕어 이붕어 깽이 모이랑리 빡기 람담다 고말리 붕어 노야이마사 간바나 람리리 꼬블라이 플레스위데 샤바닝 팅앙바 꼬린센 마부 파리라가 이부도 모이랑 당징라이데 끝베데기 깨기 모이랑리 빡아시 쿤자오리 샤우나 농아야이비마랑 까이나 빨라글라바 마땀마두다 노망의 꼬롱놈이 람마다 Gege Murang Le Pakta Tonglin Chauba Anito Tonglina Hai Hai Chauba Kumsi Kumja Sigi Mira Tana di Yorok Labasida Gege Murang Le Paktana Ukai Palung Kappa Maite Le Paktana Kuak Tanba Gege Murang Le Pakki Ukai Palung Kappa Gimatamasi Yosila Ine Adunani Gege Kangla the Kari Hari Daga Kumsi kumja simagi ukai phalung kapagi yawama pawasi hai daba yadri dana Thonglen chauba ni do hoya nari do asumna Thonglen chauba ni aduna haiyeng inung soya taina ngali hai diraga kege kangla da karaga kege moirang le pakta ukai phalung kapagi matamasi haudu asi edna hoya naraba matam adu da Paibungo, yoi mayai tau dalang an ba tabi sing kuri na pan ba na. Nung puok sana jing sana agi thang du ma khung degi, ang an ba ma na ma sik ma ngal lay na la na karang la ba ma ta.

0: 아이고, 러북동 학동 왜 웃으려냐? 너랑 아이나 우사와사 그래 융럼 부두부 앙앙 럼헨 뚱헨 바 옥신나 버너 걸라 이래. 나학 요르더부디 아이 레이펑 캉로이 더루이니 했다 우리샤. 아이 아랑비 누나 까다 이들 레이 그래. 아이 아랑비 아랑비 나 낭디시다 누나 이너 굴리고 자 그래. 아이 아랑비야 샤 러북드 살시라오 해. 마푸 닝바지브디 위드니 해. 아이네 러북드 살루시 나 하이브다 마마이에세 펫펫 하이레가 호글 이니샤. 아, 호이니, 호이니, 호이니. 능, 망, 더, 묵, 젠, 카, 뚱, 더, 묵, 레이, 차. 젠, 토, 카, 젠, 신, 가. 아이, 기, 보디, 가, 오, 레, 가, 쌉, 푸, 도. 아이, 수, 능, 아이, 기, 니, 네. 아, 라, 라, 라. 쌉, 시, 라, 쌉.
1: 나, 신, 가, 많이, 또, 봐. 응? 어왕, 러, 꼴, 더. 우툼 먹고는 아무것도 튕나버리기 용케게. 먹고는 뭐부 튕나버리디 뭐 비펑드로수 머룸 파워브디 방부야이나. 어두더네 나우시나 야들디네 야디네 너한수 또만 한우버기 우욕다 우식룸 가이룸노라가 후이 덕질라가 묵다래. 러플럭 엄근이네 까짓더니 와니다 더위네 마기 후이 아랑이디수. 어디기 러우시브가나이. 러우야이시대 용리바 우샤싱시다 우시에그나 뿜요미 용구이 동네. 마시둥 어머따네 깝터로기다. 마시 박터라가 쩌더부디 요이는 못바이긴 박터라 잘라게.
2: 자자 박라발라복시대 우리바 띵깡싱야제 나는 땀 나 티라가 자자로 이마라 나 코이부 빠이바 땀비락바 하우직디 하이래. 아두부네 나밋나나 싱고 나우리 빠이바 옥신나바 미외라고 우나바.
3: 호 이마 아도 이마 더다이바이니 마카시다 라복시다 빠이타라가 띵깡싱세 파라가 자기고.
2: 호이 호이네 자로 자로 이마네 우사시다 똥라가 미락버 잉겠고.
3: 호 이마
2: 자로 자로 나는 땀 나 자자로.
1: 러우리 시드네 빡달 것 썩부슈 쿠와 아머님 또시 까나로.

0: 하자로 아이 이번 기 공파이든 하자리 이번 나 사봉 또 타자비요
1: 아 능 소이드레코
0: 소이드레 이번 아이 너 시작이 우치 오야 맞다 하드크로 이번
1: 아 바래 바래 능나 나타모이 시행나 하자로 분이나 아 이번 능 악비로 분이 고 바래 이번 조목살게 아로 둥더문곡 선나는 후 우체 와야불 루나 떡시고
0: 호 이번 아두디 나사 숨 레이저 오르기 이번
1: 아 바래 바래 바래